0: 怎么回事？轮子卡住了。来，推车，推车，推车！来来来，一二三，一二三，来，一二三，不会是？来吧，接着推，推车！来来，上去拿工具。
1: 电台是又看不见了，会不会出事啊？跟着前面的车。王总，这电台声没有了，咱们置身入朝，太危险了。
2: 没危险，还要我们来吗？跟着前面。
3: 믿지 말라고
4: 전화 가게 해달라고
3: 켜
2: 믿지 말고
3: 아 왜 믿는 거야
2: 믿지 말고
4: 믿지 말고 안 켜고 차를 어떻게 보는데 좀 비켜봐 비켜 비켜라고 비켜라니까요
0: 여보세요
4: 비켜라고
0: 대면 怎么了
5: 보수장 여기 스티커 켜던 아 디지 来了他们就打起来了哦你们是中国军队啊我儿是人民军老八级
0: 你会说中国话？一点点，
5: 前面的危险，断断的不能行。
0: 很危险吗？

0: 멈춰!
1: 가만히 있어!
0: 가만히
1: 있어!
2: 멈춰!
3: 총 내려!
1: 멈춰! 총 내려!
3: 멈추라고!
0: 총 버려!
1: 총 내려!
3: 총 내려!
1: 총 내리라고! 총 내려!
0: 누가?
3: 꼼짝아!
1: 누구야?
3: 총 내려!
0: 멈추라고!
3: 우리는 중국인민 전군이다!
1: 군인? 중국 군인 말씀이십니까? 어이! 총 내려!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.
4: 동지, 최세암입니다. 동지, 이거 좀 보세요.
1: 이건 미국 낙하산 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5: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6: 他们在这儿 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，一定是重要的人物。我懂你意思，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가자
1: 네. 네.
7: 刀用的不错。